0: 93.9 IFM.
1: 아이고, 아이고.
2: 이거 봐. 아비 나라마카스 발라이노 니가서 타카바모 볼보스 망 립스틱 마리고 마노브라쉬 아 이날랑 마비아 아인 저가서 공바나 아나자이 마포면 바니